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걸 뜻하고요. 연극 무대에선 관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배우에게 대사나 동작을 일러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가 대사나 동작을 잊었을 때 가르쳐줘야 해서 연극 연습에도 참여하는데요. 배우의 개인적인 버릇과 움직임도 확인하고요. 객석의 관객에겐 들리지 않고 배우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말하는 훈련도 한다고 하죠. 방송에서도 프롬프터가 있어요. 출연자의 대사를 적은 판을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우는 비디오 프롬프터가 있죠.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게 효과적인 지시문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내 인생에도 프롬프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다가 알게 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존재니까요. 또 내 안에도 있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번호 94 가운데 두 번째 곡 A장조 Einfach in Ich 꾸밈없이 진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글라스 보이드의 오보에 그리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프롬프터는 정답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만 잠시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혹은 그 이상 있죠. 용기를 잃었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 중요한 걸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실 가장 가까운 프롬프터는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해보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또 오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잖아요. 불금인 오늘인데요. 바쁘게 사느라 잊어버린 것들을 내가 나에게 한번 귀띔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공휴일이라서 여기저기 나들이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어요. 내일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모처럼 쉬시는 오늘 하루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로스니어 오페라 세비아의 발사 가운데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와 잔 루이지 젤메티가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델라 토스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9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언제인가부터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고양이에게 두어 번 밥을 줬었어요. 밥 먹고 사라진 녀석이 이번 주 내내 회사에 상주해 있네요. 고양이 싫어하는 사장님께 사정사정해서 밥 주고

근데 눈치껏 집도 하나 장만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녀석 밥 줄 생각에 휴일 출근도 힘들지 않습니다. 남은 묘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고양이 예뻐하시는 분이시군요. 잘하셨어요. 사장님 이해하시겠죠. 뭐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면 밥 좀 주고 하는 정도야. 고양이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OST 가운데 데보라의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비극이 일본에 큰 상처를 입힌 해, 산토리라는 대기업은 브랜드의 주요 모델을 총동원하여 두 편의 광고를 찍었다. 맥주, 생수, 녹차 등의 광고 모델들이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담백한 광고였다. 가사가 위를 바라보라는, 하늘을 보라는 희망찬 내용. 위를 바라보며 걷자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올려다보렴 밤하늘의 별을, 작은 별의 작은 빛이 소소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이 광고들을 만들었다. 위를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뜻하는구나 라고 나는 그때 어렴풋하게 느꼈다. 불꽃놀이 대회 포스터의 카피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있었다. 매해 주로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꽃놀이 대회.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 사람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여름 최대 이벤트. 하지만 어쩌면 그때는 지진 이후의 첫 여름. 누군가를 위로해야만 하는 시기일 텐데, 애도의 시기가 분명할 텐데, 그런데도 하필 그때 이 이벤트를 왜 해야만 했던 걸까? 미쓰이 부동산의 카피는 끝내 이 이유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 불꽃이 빛날 때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다. 온 일본에 좋은 기운이 닿기를 바라며.

불꽃의 무대를 보러 오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 분명 메인 행사장인 해변에는 빈자리가 없을 것 같았다. 한 손에는 타코야키, 다른 한 손에는 맥주캔이 든 편의점 봉지를 흔들거리며 꽤 걸어다녔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저기 앉아도 되려나 싶은 모래바닥을 찾아 무작정 앉았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지독한 습기와 더위 속에서 결국 불꽃을 보았다는 것이다. 내가 있었던 열악한 환경 따위는 밤하늘의 불꽃이 다 잊게 해주었다. 그저 감탄만 하며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다. 불꽃에는 정말 힘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릴 틈조차 주지 않는 힘.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펑펑 터뜨리는 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들임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똑같은 감탄사를 외치게 하는 힘. 포스터의 카피대로 국경도 나이도 현실도 다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힘.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힘. 불꽃에는 정말 그런 힘이 있었다. 고개를 들고 싶어도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불꽃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을 때가 인생에는 반드시 있다. 잠시나마 회피도 좋고 휴식도 좋다. 사람에게는 지금 자신을 누르고 있는 고뇌로부터의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것은 영원한 피난이 아니고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연인과 청춘들만이 아니라 불꽃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아직 있는 희망의 불씨가 꽃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이다. 불꽃에는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의 노래와 조나탄 터닉이 지휘하는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24년차 카피라이터 이시은의 책 우리의 여름은 문장이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일본 광고 카피로 만나는 사랑, 청춘, 인생의 장면들 이래요. 이게 정말 기발하거나 감동적인 광고나 광고 카피가 참 많죠. 어떨 땐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그 짧은 카피가 더 인상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이나 그 짧은 몇 줄이 마음을 움직일 때. 이 글 속에 나온 카피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위를 올려다보게 만드는 불꽃의 힘.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희망을 주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 저도 아까 전에 글을 읽으면서 했어요. 아, 위를

올려다보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불꽃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또는 위로가 되는 무언가가 하나씩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연 읽다가 뿜미애미님이 어제 고생하셨네요. 밤에 새벽에 수빈이가 아파서 와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서 새벽에 응급실 다녀왔다고. 아유 고생 많으셨겠어요. 오늘 원래는 모처럼 친정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가게 되어 아쉽기도 하고 아이도 걱정되고 하신다고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어요. 이렇게 아이 키우다 보면 뭐 종종 아프긴 하지만 열이 그렇게 무섭게 오르면은 정말 걱정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엔테로바이러스는 여름철에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유행하는 바이러스예요. 대부분은 충분히 쉬고 수분 잘 챙기면 며칠 내에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고생 많으셨어요. 친정 식구들과의 모임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잘 회복되고 다시 활짝 웃는 수빈이로 돌아오길, 그리고 또 쉬시면서 음악도 들으시면서 또 마음 좀 가라앉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어떤 분 사연이었죠? 2344번님 사연이네요. 오늘은 하나뿐인 딸 준희가 태어난 지 12년 되는 날입니다. 아, 준희 생일이군요. 맞벌이를 하느라 오랜 기간 주말 부부로 지내며 준희는 엄마와 충남에서 쭉 살았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제가 퇴사를 하면서 세 식구 살림을 합쳐 서울로 이사했는데요. 부모의 걱정과 달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해준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박준희, 건강하게 잘 자라자. 12년 전 오늘 유도분만 준비하며 사연을 보내서 가족분만실에서 들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배우 김석훈님이 DJ이셨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오래된 우리 아당 가족님이시군요. 아, 준이랑 또 이제 모처럼 세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사시니까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랫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부탁드릴게요. 신청해 주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듣겠습니다. 프리스트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안드 슌 블라우엔 도나우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234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준이 양 생일 축하 양 맞죠? 이게 준이 양 아 딸아이라고 했죠. 생일 축하하고요. 네, 새 식구와 함께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아당님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네요. 망고 아빠님이 늦잠 좀 자고 일어나 망고 엄마 변망고 씨와 더불어 처음으로 새 식구가 아당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태명에 성씨를 붙이니까 굉장히 귀여운데요. 변망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들 녀석한테 김호두 이렇게 불러봐야겠어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네 번째 왈츠입니다. F장조 작품번호 34-3 화려한 왈츠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OP34의 그 세 곡의 왈츠 세트 중에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아주 장난기가 가득한 그런 곡인데요. 이 곡에는 또 고양이 왈츠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쇼팽이 직접 붙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한참 뒤에 사람들이 붙였고 또 그 별명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아예 모르는 나라도 있어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장난스러운 움직임이 고양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고양이 사연 읽어드렸었는데 다운언더님이 오늘 고양이 왈츠들을 차례인데 그 사연하고 잘 맞네요. 깔맞춤이네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오늘 이 왈츠를 듣는 것까지 순서를 챙기고 기억하고 계신다니 역시 다운언더님 고수십니다. 자 오늘 이 왈츠를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듣죠.

쇼팽의 왈츠 F장조 작분호 34의 3 화려한 대왈츠라는 제목이 붙은 곡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 쇼팽 왈츠 전곡 들을 때 첫 왈츠를 스타니슬라브 본인의 왈츠를 들려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 왈츠는 본인이 그때 쇼팽 콩쿨 실황으로 연주했던 왈츠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F장조 왈츠는 저에게는 사실 전무후무한

그의 연주가 인상이 깊어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왈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왈츠가 나올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관심 가지면서 들어주시니까 참 기분 좋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8327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기분 좋은 휴일 지금 요가 가요. 이어폰으로 김정원 시간 함께하며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아, 이런 날 요가 참 좋겠어요. 신청해 주신 곡 몇 곡을 봤더니 근데 좀 슬픈 곡들만 신청하셨어요. 기분은 좋지만 또 이렇게 뭔가 음악으로 멜랑콜리하게 우수에 좀 젖어보고 싶으신가 봐요. 신청하신 곡 중에서 자크 오펜바흐의 자크린의 눈물 준비했습니다. 베르너 토마스의 첼로, 한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캄마오케스터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가곡 그 집 앞 보내드렸습니다. 이은상 씨 현재문 곡이었고요. 테너 박세원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844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선한빛 요양병원에서는 더운 여름날 말기암 환자분들과 신경계통 환자분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봉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환자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봉사자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훈훈한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아당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또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우리 아당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인사 전해드린 거 다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실력 자 숭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1: 유동 골뱅이,
1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3: 영월이래요.
1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3: 영월이래요.
1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2: 주문 전화 033-374-8989.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송안훈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미르암 슈레더의 협연으로 최우정 작곡의 보허자 리사운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을 들려주죠.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입니다. 차세대 클래식 주역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영 오디세이 베토벤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원민, 진영훈, 윤혜원과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봄, 6번 그리고 7번 영웅을 연주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부천시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김선아, 사회 임석헌, 문지원의 카혼 연주로 박문희의 그대 있음에, 대중가요 제주도 푸른 밤, 마법의 성 등을 들려주죠.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멋진 날, 이재준 작곡이었고요. 김애라의 해금과 정재일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곡도 참 좋고요. 이 해금 소리가 정통 국악이 아닌데도 참 좋네요. 그리고 기타를 한 정재일 씨는 저랑도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뮤지션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참 정말 천재적인 뮤지션이죠. 예전에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도 함께 했었고 오랫동안 또 못 만났는데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연락을 또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멋진 뮤지션이 많아요. 사실 어저께도 여기 꽃 같은 날들 닉네임 쓰시는 분이 아당에서 공연 선물 주신 덕분에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님의 리사이틀 잘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김동현님 연주 덕분에 불쾌지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 공연 갔다 왔거든요. 너무너무 연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동현 씨 아주 정말 오늘 고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고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대중분들께는 이름이 아직까지 생소한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이런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 이름 알려줘야 되는 뮤지션이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그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함께 연주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아주 아주 제가 애정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나이가 되게 어려요. 99년생인가 그런데 연주가 아주아주 아주 성숙하더라고요. 윤야님이 아까 전에 사연 주셨어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가 좋아서 연습하고 있답니다. 정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연습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더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악보대로 열심히 하세요. 안 틀리고 열심히 하세요. 어려운 점이 참 많죠. 거기 워낙에 좋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쳤던 소나타인데요. 지금 쳐도 어렵더라고요. 자, 모차르트 소나타 가운데 12번입니다. F장조 쾌일번호 332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토프 에쉔바흐 연주로 띕니다. 윤야님 함께 들어주세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F장조 QL 번호 33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에쉔바흐 연주였고요. 유냐님이 현재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곡이라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성공적인 연주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막 2대3 리듬 나오는 것도 어렵고 다이나믹 변화도 크고 어쨌든 손가락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붙잡 연습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 금요일 2부에서 만나는 나만의 음악 앨범 코너는 한 주 쉬어갑니다. 오늘은 뭐 휴일이고 편안한 곡들 엮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듣고 싶으신 곡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니왕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뉴욕에서 성악 전공하고 있는 아들이 방학에 들어왔다가 또 프라하의 썸머캠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일정보다 당겨서 들어왔는데 여기도 더워졌네요. 와, 아들이 뉴욕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또 프라하에서 캠프까지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 역할을 맡았대요. 아주 예비 거장인가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마술피리 공연을 하고 왔나 봐요. 이 우리 아래 초상에서도 우리 짜버 플루트의 마술피리 했었죠. 그래서 타미노의 아리아 This Business is the 짜번 tune 이 초상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타미노가 파미나의 초상화를 보고 반해버렸던 그 아리아죠.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베리슬라브 클럽 가가 주연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 피리 자버 플루트 가운데 타미노의 아리아 This Business is Beethoven Tune 이 초상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내드렸습니다. 제니왕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 곡을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와 베리슬라프 클로브카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전에 5847번님이요. 정원님 연휴 첫날 평안히 함께합니다. 8월 연휴에 휴가 떠나려고 오늘은 오후에 가까운 곳 가서 바다 보고 오려고 해요. 공휴일에 일터로 나오신 정원님과 제작진분들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원님 오늘은 밝은색 옷 입고 나오셨나요? 문득 궁금해서요 하셨는데 맞네요. 제가 어저께 우중충한데 막 하와이안 셔츠 얘기하고 이러면서 내일은 좀 밝은 옷 입어봐야겠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아, 감동인데요. 그런데 저는 정작 잊어버리고 아주 칙칙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검정색 바지에 카키 브라운색 셔츠 아주 우중충하게 입고 나왔어요. 누구 보라고 제가 밝게 이쁘게 입고 나오겠어요. 옆에 더구 PD님밖에 안 계신데. 자 이어지는 거군요. 이진희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참 피아솔라의 대표작이기도 하면서 또 아픔이 있죠. 정말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1959년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30분 만에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이 곡이 안녕 할아버지로 번역이 돼 있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쓴 곡이라고 이렇게 잘못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애칭이 영감님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쓴 곡인데 아디오스 노니노 잘가요 영감님 뭐 요 정도 뜻 되겠는데요. 그 제목부터 너무 슬프죠. 자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진희 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손주바보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유, 제가 오늘 코너 없으니까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막 너무 많이 보내주시네요. 망고레이 숲속의 꿈 듣겠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망고레이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손주바 아버님이 지정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어서는 남영란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스피릿 오브의 올드 로망스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스베리더프의 올드로망 선물드렸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였고요. 남영란 님이 시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남영란 님도 그랬고 꽃마리 님도 그랬고 제가 직직한 옷 차림으로 왔다고 했더니 궁금하다고 인스타에 올려달라 하셔서 지금 음악 들으면서 살짝 딴짓하면서 우리 더구피님과 함께 한컷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지금 보시지 마시고 이따가 보세요. 음악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으로 갑니다. 베사메 무초 세자리아 에보라 이 노래로 함께 듣죠.

0: 퍼플로드리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베사메 모초, 세자리아 에보라 이 노래였고요. 이 가수는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2: 빠르다 김 선생님이 저는 아침에 비발디 바순 협주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기분 좋아질까요?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2단째 리듬번호 48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포코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보단바랄의 바순 그리고 슬로바키아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0: 가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줄리 앤드루스. 천상의 목소리로 사랑받는 그녀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칩니다. 성대수술 실패로 전성기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그녀를 이끌어준 건 프린세스 다이어리 2의 게리 마셜 감독이었어요. 당신의 지금 목소리 그대로 충분하다며 감독은 줄리 앤드루스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안했어요. 덕분에 줄리 앤드루스는 다시 노래를 부를 용기를 냈죠.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재치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너의 선한 마음이야. 그것이 너를 빛내줄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이란다. 줄리 앤드루스가 부른 노래 가사 일부인데요. 진심을 담은 응원은 누군가 꺾인 날개를 활짝 펴게 하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로 충분한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7월 17일 제헌절 함께하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프린세스 다이어리 2 중에서 줄리 앤드루스 유어 클라우닝 글로리였습니다. 오프닝 듣고 이어서 들으니까 와, 무지 감동이네요. 그쵸, 여러분? 줄리 앤드루스 목소리 뭉클한데요. 무려 4 옥타브를 넘나드는 미성을 자랑했죠. 어릴 때부터 소프라노 신동으로 사랑받기도 했고요. 그런 그녀가 재능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줄리 앤드루스는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통해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다시 노래할 용기를 냈다고요. 너무 대단합니다. 와, 게리 마셜 감독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분들이 참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신데요. 슈렉, 브리저튼 등에서도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줄리 앤드루스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절 금지,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온기, 여러분에게도 가닿았으면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연거푸 있으면서 아, 내가 문제이다.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남들을 의식하고 감정을 헤아리는 버릇이 있어서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로 나를 자책하는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은이 언니에게 전화가 왔길래 나도 나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기를 갖고 있어, 언니.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신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 것은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든 걸 텐데, 그 보통은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다. 그것을 자책하고 무시하는 것은 너를 만들어주고 너의 가장 빛나는 재능을 죽이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 본인은 팩트체크를 너무 잘하는 편이라서 반대가 잘안 돼서 감정 노트? 그걸 쓰고

0: 계시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팩트체크 노트를 권하시더라고요. 팩트만 적어보는 것, 그 헤아림으로 가지 말고 그런 것을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함부로 좌절 금지, 함부로 좌절했다가는 나의 재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헌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좋은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눌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두 곡과 함께 이병헌님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달콤한 인생 로망스, 또 앞서 들은 곡은 화양연화 중에서 유메지의 테마였습니다. 화양연화는 뭔가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영화라고 할까요? 청량한 여름이 아니라 뭔가 습습하고 네, 약간 축축한 느낌의 여름이랄까요? 실제로 주인공 차우와 수리첸이 만날 때마다 장대비나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비에 젖은 홍콩의 밤거리, 일테면 피어오르는 수증기, 또 억눌렸던 감정들을 쏟아내는 상징 같은 것들이 또 많이 기억되는 멋진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병헌님 목소리는 와, 오늘 같은 날 들으니까 더 좋네요. 아, 한 권을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책 한 권을. 너무 좋겠지 않아요? 이병헌님 목소리로 약간 미스테리물이나 또는 이렇게 좀 심오한 철학책 같은 것들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좋다. 라큐님, 시골에서 찰옥수수가 한 박스 가져갔어요. 여름의 풍경이 이렇게 채워져 가네요. 맞아, 맞아. 여름에 이런 풍경도 있어요. 저도 한 두 번이나 쇼핑백 작은 거에 들은 감자를 두 번이나 받았네요, 올여름에. 네, 저도 깻잎 한 뭉텅이를 누군가한테 준 적도 있고요. 그쵸, 이런 것도 여름의 풍경이 채워지는 것이죠. 4582님, 어바웃 타임의 주제가는 들을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 또 제 아들들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도록 성실히 채워갈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맞아요. 어바웃 타임. 보고 나면 평범한 하루가 가슴 벅차게 고마워지는 그런 영화죠. 엘리 굴딩이 부른 주제가 How Long Will I Love You 준비했고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Twilight, Breaking Dawn입니다.

썸머 85,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호텔 비너스 중에서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이렇게 두 곡 들으셨어요. 쉼표님, 강릉 등명 해변에서 듣고 있어요. 남편이 35년 교직생활 마치고 기념으로 왔어요. 류현호쌤의 퇴직생활을 강희님이 응원해 주시면 더 행복할 듯해요 하셨습니다. 와, 류현호쌤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성장을 돕는 일 멋지십니다.

가수. 네. 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한 분 성함이 기억나요. 류금희 선생님이라고. 류현호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줄리 앤드류스 같았던 너무 좋았던 선생님이 또 떠오르네요. 5169님, 정년 퇴직하고 곧 70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쉬는 걸 잘 못해요. 그럴 땐 체험음 들으며 숲길을 걸어봅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기분 강추합니다. 하셨습니다. 저 얼마 전에 지인이랑 이 대화 했었는데 제 지인도 뭐든 열심히 착착착 잘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실수투성이고 빈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완벽해서 걱정이 없겠다 했더니 뭘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덜 생각하는 거, 쉬는 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 본받을 만한데 하루만이라도 그걸 뭐라 그러더라? 쉬는 것도 좀 뭔가 제가 봤을 땐 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책을 읽긴데 뭐 막 그것도 뭔가 생산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 뭐 이런 거 TV 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을 나눈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 쉬는 방법도 좀 함께 얘기하면서 앞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산책 좋습니다. 우먼 인 레드 중에서 스티비 원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휘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완벽한 그녀에게 없는 딱 한 가지 것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문화 선물이에요. 오디세이아 책 선물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그 감동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신화 전문가 김원익 저자가 원전의 숨결은 살리면서 읽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새창 출판사가 드리는 오디세이아 20분께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 이렇게 세 가지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요.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5: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0: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워킹걸 중에서 크리스티 버그의 레이디 인 레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학교.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0: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빠가 사춘기 딸에게 물었어요. 그 요즘 애들이 야호 이거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던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등산 가자는 거야? 뭐 뭔 뜻이야 그게?
1: 그 말을 들은 딸이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2: 아빠한테 제대로 알려줄까? 하나 알려주면 계속 물을 텐데 그냥 대충 그렇다고 그럴까?

이 귀여운 대화의 끝은요. 아빠 딸이 함께 야호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훈훈한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세계가 궁금할 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그런 걸 하냐, 그거 따지지 말래요. 이럴 때 잠깐 방문 열고 말 걸어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를 먹어도 남들 하는 건 얘들아 우리도 해보고 싶다. 딸아, 아빠도 야호 잘할 수 있다. 무야호.

리센드 프리티 걸로 아 요즘 그냥 야호인데 야호 이렇게 하면 하지 마안 된다 그래가지고 2986님 살짝 힘 빼고 야호 야호 아 나도 20대 때 나만의 그게 톤이 있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오프닝 듣자마자 아들한테 야호 뭐냐 그랬더니 아 뭐게 뭐야 아빠가 사내가 많은 거지. 에이, 얘 귀찮아하는 거죠? 77281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야호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너는 내 운명 832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클래식콰이 Be My Love 287 하나님 오늘 점심 우리 집은 수제 콩국수 만드는 중이에요. 신랑은 칼국수면 밀고 콩국물도 만들고 있어요. 응? 누가 보면은 이거 말고도 더할게 있는 줄 알겠어요. 남편이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 먹는 게 제일 쉬운 듯 한데 재미로 해보자 해서 더운데 이러고 있네요. 맛은 있겠죠? 아니, 얻어 먹는데 맛있게 드셔야죠. 이렇다 저렇다 말씀 마시고. 국내산 콩이래야 돼. 너무 많이 삶아도 메주내 나고, 너무 덜 삶으면 저기 퍼석해지고, 적당히 삶아야 돼. 그리고 콩국물 세계관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8244님, 택시기사라 차에만 있으니 더운지 모르고 삽니다. 와, 근데 차좀 닦았더니 엄청 땀이 나네요. 요즘은 손님 타시면 에어컨 빵빵하게 틉니다. 내리시면 또 다시 낮추고요. 긴팔 안 입으면 또 추워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하니까 에어컨을 항상 켜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냉방병이 오히려 더 걱정돼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김성재, 말하자면 3376님이 신청하신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0: 9487님이 신청하신 김건모의 드라마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9487님 우리나라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새벽부터 업장 배송하고 있는 주류 맨입니다. 어? 그 본인이 뭐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이 더운 날씨에 힘들지만 우리 아기들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주류 쪽은 또 배송이 따로 정해져 있나 봐요. 그죠? 이것저것 하지 않고 딱 주류는 주류만 이렇게 하시나 봐요. 8656님 요즘 남편과 냉전인데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강낭콩 넣어서 남편 좋아하는 단호박죽도 했는데 혼자 먹어도 너무 맛나네요. 인상 찌푸렸나요? 안 하고 그냥 죽 먹고 내 마음 기쁘게 하셨나요? 그랬으면 됐어요. 미니미니님, 25살 대학생 마지막 여름방학 보내고 있어요. 영어 시험 봐야 해서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뭐하고 살지 너무 막막한 매일이지만 틈틈이 열만 들으며 더위 식힙니다. 아,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참. 아우. 일단은 지금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하고 25이면은 뭐 돌도 씹어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돌 씹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봐야죠. 아까운 나날들이니까 이 청춘의 나날들을 여기저기 두드려 보면서 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커피 한잔 드릴 테니까 파이팅! 거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정인 미워요 백지영 사랑 안 해
1: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습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GD 피처링 태양대성의 홈 스윗 홈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0: 홈피 물건 보낼 때 홈피 홈피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임영웅 무지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좋다 좋다.
1: Just turn it up. That's right.

Maddie, bye.

0: 바가지 빙수나 양동이 빙수는 없나요? 어지러워요.
1: 근데 이거 만약에 바가지로 먹거나 양동이로 빙수 먹잖아요?
0: 띵해서 더 어지러워요. 한 컵에 시원한 냉커피 올릴게요. 1710님, 손님도 없고 조용한 가게에서 수영 씨의 재미나고 따뜻한 음성과 신나는 음악 들으며 여유로운 만끽하고 있습니다. 밀어놓았던 가게 정리랑 청소하면서 오늘도 알차게 보내야겠습니다.
1: 혹시 카페 하시는 건 아니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손님 없다는 얘기를 요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참 해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아우 정말 예, 손님이 없는 여러 업장들의 손님도 많아지고 또 경제가 좀 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야 살아나라. 아 옛날에 경제야 놀자? 나 그 프로그램도 나간 것 같은데 기억나요 여러분? 그런 프로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들이랑 뭐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나 해서 경제 진단을 내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 집 어떻게 알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지. 그거를 왜 또 집 앞에서 오프닝은 찍어가지고 그냥 집 안에서만 지금 어딘지를 알겠어요. 근데 집 앞에서 찍혀갖고 그냥 다 알게 되었지. 1795님 남편하고 밥 먹고 근교 카페에 차 마시러 가요. 결혼한 지 36년 됐는데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오늘 카페에서 드시고 내일은 또 저희가 드린 걸로 드시고 알콩달콩 그렇게 사세요. SG워너비 박승화의 사랑해 M4 널 위한 멜로디 마이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백예린 산책 루시드 폴 보이나요? 들으셨어요? 아이고 또 이런 아 정말 언제쯤 너무 바빠서 나 문자도 보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얼마만에 왔어요 이런 문자 정말 꼭 좀 받고 싶은데 어떡해요 우리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니까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예, 마음에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소개해드릴게요 3616님
1: 수영씨,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 미용실인데 오늘 가게 오픈하고 아직 손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에휴, 그래도 덕분에 음악 실컷 듣네요.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0: 아휴, 이제 예,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아, 막 염색을 하고 싶어지고 막 머리를 그냥 예쁘게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름에 스포츠 머리. 여자분들도 한번 스포츠 머리 한번. 저희 헤어 선생님이 그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원래 애교 머리 그거 잔머리 있잖아요. 어려서 있는 그 머리. 그게 한동안 굉장한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원래 있는 친구들인데 그걸 이제 애교 머리처럼 자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여서 에어 선생님이 그렇게 잘랐어. 근데 원래 그 애는 이렇게 이 두피에 쫙 달라붙어서 이렇게 아기가 잠 잘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붙은 것처럼 돼야 되는데 얘가 생이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뜬 거야. 그래서 마치 까까머리 스포츠 머리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머리라고 놀렸는데 그래도 뭐 제품 바르면 귀여워져요. 한번 스포츠 머리 여성분들도 애교 머리 한번 도전. 신청하신 정재욱 시즌 인 더 선 밴쿠버님이 신청해 주신 포지션 썸머 타임.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fire.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3: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올품.
1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5: 2452님의 신청곡 솔리드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 곡 듣고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상식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능력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알고 있는 지식들과 이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판단력 같은 개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법보다 상식이 먼저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식보다 법을 우선시하고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경우가 있죠. 허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세상은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0: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제헌절입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Burning Heart, Survivor의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찰손 브로워스님이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양보와 배려로 이 계절 지혜롭게 이겨내요.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성빈지후빠님이 일산 원마운트 나니와 식당에 왔는데 동준성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저 돈가스 파는 데잖아요. 제가 또 돈가스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애기 입맛이라. 하긴 뭐 안 좋아하는 게 있나요? 먹는 거 다 좋아하지.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때문에 먹는 게 더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아, 돈가스 얘기하니까 또 침이 확 나오네. 3545번으로 상식만 잘 지켜도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네. 상식이 앞서는, 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저희들이 바라죠.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동요 여러분의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인보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번호 꼭 받아주셔가지고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FM 팝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마돈나의 Lucky Star에 이어서 리게슬리의 Together Forever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의 Turn It Into Lov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868번으로 와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100대 명산 100번째 북한산 백운대 인증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2년 6개월 만에 완주했네요. 그러셨어요. 와. 그러니까 100번째라면 이제 100개의 산을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예. 2024년 2월부터 2년 6개월. 예. 아내와 사누님들 정희 회경? 회경 미옥 응원하면서 함께 올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산에서 지금 뒷풀이하면서 레인보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백운대 인증됐네요. 예. 북한산이 참 이 서울에 있는 산인데 참 명산입니다. 저도 뭐 즐겨 가는 산입니다만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뭐 길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 다른 길로 가면은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명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0762번으로 그러니까 오늘 연휴 지만 근무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달력에도 사실 그 빨간색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 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빨갛게 나오겠죠. 4019번으로 평일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말밖에 못 듣는데 오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잘 됐습니다. 예, 아이고. 예. 비너스 1332번으로 존경하는 큰 오라버니께서 80세에 오늘 퇴직하신다네요. 대단하신 우리 조경호 오라버니 존경합니다. 그러셨어요. 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일하시는 오라버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내 동생 경연 드림 큰 오라버니께서 열렬 애청자라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예. 아니 근데 80세까지 일을 하셨다면 대단하신 건데요.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예. 축복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애니타 커싱어스의 Welcome to my world 카펜터스의 Superstar.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맺히던 그 여름날, 아버지는 초가집에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희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으라고 하셨죠. 고향이 북한인 아버지는 이북 사투리를 쓰시면서 방안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는 파리들을 잡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버지를 따라서 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파리의 움직임이 정말 빠르더군요. 아버지는 잡은 파리들을 성냥갑 안에 담으셨고 동생들은 처마 밑에 있는 걸려있는 바구니를 챙겨왔죠. 아버지는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낚싯줄을 감고 동네 어귀를 휘도는 냇가로 자식들을 데리고 가셨고 저희의 발걸음은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냇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견지낚시를 띄우고 낚싯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서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냇가의 얕은 물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들추면서 놀았는데 그때마다 깜짝 놀라 뒷걸음치는 가재들을 잡아서 바구니에 담았죠. 가끔은 뜨거운 햇볕에 달구어진 몸을 냇가에 담그고 개구리 헤엄도 쳤는데 이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자 바다라 물고기 나간대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지개 같았죠. 그렇게 놀다 보면 바구니 안에는 저희가 잡은 가재들과 물고기들로 가득했는데요. 아버지는 그 물고기들을 손질해서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매운탕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설렜습니다. 마당 끝에 있는 가마솥에서 매운탕이 끓고 있었고 그 냄새는 금세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어느새 저희 집 마당에 깔린 멍석에 옹기종기 모이셨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신이 났죠. 물고기

와, 빨간 가재가 들어간 매운탕 덕분에 한여름의 더위는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또 누가 받아왔는지 아버지와 아저씨들은 막걸리를 나누시면서 구성진 노랫가락을 부르셨죠. 제가 70을 넘었는데도 제 마음 한자리에는 이 여름날의 추억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17의 나이로 공산당을 피해 목숨을 걸고 월남하신 아버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아버지께서는 늘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저희 다섯 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습니다. 저에게 남은 아버지와의 추억은 그해 여름과 그 견지 낚시뿐이라는 것이 저를 슬프게 만드네요.

내 마음의 보석성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백영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네. 비록 그 견진 낚시꾼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물고기를 확 던지셨는데 그 물고기가 이 개구리 헤엄치고 있는 자식한테 탁 가는 그 슬로우 모션의 모습이 왜 생각나죠? 그 물고기가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3545번으로 어릴 적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자전거 배우다가 혼났던 그때 왜 그렇게 아버지가 무섭던지 지금은 많이 그립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온세미로님이 아버지랑 가지 않고 오빠들이랑 냇가에 가서 고기 잡아서 국수랑 야채 넣고 빨갛게 끓여 먹었던 추억이 생생합니다. 그러셨어요. 조윤진 씨가 아버지와의 추억은 곰곰이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엄마가 일찍 떠나셔서 그런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카타리나 님도 아유 저도 60세 환갑 여행도 못 보내드리고 소풍 떠나시는 아버지 생각이 울컥하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자 백영기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보석 같은 코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그중에서 또 보석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발췌해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의 추억도 좋고 누군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편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 뭐 아니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억담도 좋고 현재 진행형의 어떤 사랑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쿡 더 북스의 Your Eyes.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7: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데이 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 토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2부 함께해 주실 거죠? 어떻게 가시면 안 돼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홍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피비 케이츠의 Paradise였습니다. 영화가 있었죠. 영화. 피비 케이츠가 주연을 맡았었던 영화인데 이게 사실 그 푸른 산호초 브룩 쉴즈가 나왔던 그 영화를 사실 약간 좀 표절을 했다 그럴까? 네. 내용이 비슷해요.

0: 프랜치스님이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스 브룩쉴즈 만남았네요. 엔드리스 러브 나오나요? 아, 그래. 아 그렇고 보니까 그러네요. 일부에 저희들이 저 라붐 주제곡들 들었잖아요. 피비 케이스 그때 저 책받침 삼총사였죠.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스 브룩쉴즈 옛날 생각나네요. 네. 책받침이 아니라 연습장도 그 앞에 칼라로 이렇게 탁 해갖고. 아, 근데 저는 희한하게 또 린다 카터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죠? 뭐 다른 배우들도 멋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위나리님이 밭에서 땀 흘리고 FM 팝스로 직행. 남편이 오자마자 폰 들고 뭐 하냐고 그러셨어요. 뭐 하긴 뭐예요. FM 팝스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 딸 아빠님도 학창시절 브로마이드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양천 불방개님도 중학교 때 수업이 많아서 PBK에서 책받침 여신이죠. 벌써 중년입니다. 그러셨어요. 음악 포토그래퍼님도 좋아하는 PBK에서 그러셨어요. 피비케이스 좋아하셨군요. 저도 피비케이스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브룩쉴즈는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좀 넘사벽 같은 그런 느낌? 피비케이스는 조금 약간 동양적 그런 게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 FM 팝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그냥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0: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Pet Shop Boys의 Go West, Duran Duran의 Hungry Like the Wolf, 그리고 이어서 야젠의 Don't Go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펄님이 한동준의 FM 팝스가 있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허전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또 옥상 딸기님은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았더니 팝방송 듣고 나서 Pet Shop Boys 노래인 처음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노래가 비슷한 노래가 있나? 드보라 61님이 4시부터 땅 밟게 할 거예요. 동생이 가고 싶어 해갖고요. 천마산 근처에서 좀 늦게 가자고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말랑천재님은 오늘 새벽 7시 출발 강원도 한국의 나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 장호항 바닷가에서 스노클링 하겠다는 부품 꿈을 안고 첫 여행. 그런데 아직 8시간째 고속도로 안에 갇혀 있어요. 왜냐고요? 제헌절 연휴 첫날이라 막히기도 했고요. 대관령 터널 사고로 지금 화재 문자 뜬 후 그냥 도로에서 정차 계속하다가 조금씩 움직이기를 서너 시간째 단체 버스 안에 42명이 타고 있고요. 기사님 힘내시고 탑승객들 지치지 말라고 이렇게 응원 문자 보냅니다. 오늘 안에 장호항 도착하고죠. 도착하실 수 있어요. FM 팝스와 함께 하시고 또 좀 이따가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은요 어느 틈에 장호항에 탁 도착하실 겁니다. 장호항이 그 숨겨진 스노클링 명소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삼척에 있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던데요. 그 물 색깔이 동해안은 원래 이렇게 좀 짙잖아요 색깔이. 근데 그 거기가 얕어서 그런지 그쪽이 그 스노클링 명소라고 하는 데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갔다 오셔서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자,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닐 다이아몬드의 You Don't Bring Me Flowers,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의 Endless Love. 아까 브룩쉴드 나오나요? 그래서가지고요. 띄워드려야죠. 뭐. 여러분이 시키시면 다 해요, 저는요. 먼저 You Don't Bring Me Flowers.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에 이어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Let's Train to London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까 그 Don't Go 야수의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김진녀님인데 화곡동에 위치한 빵집이라고 그러셨어요. FM 팝스 들으면서 손님 맡고 있다고 좋은 노래도 듣고 단골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저희 점주님이 엄지 척 하시면서 제일 좋아하세요. 홍보가 그냥 되는 거 있죠?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빵집 열었나 보죠? 아유 오늘 같은 날 빵집 열어야죠. 푸른 마음님이 영종도 구 배터에서 놀다가 귀가 중이에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았지만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영종도가요. 이 공항뿐만이 아니고 아주 명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바닷가에도 있고 뭐 빵집도 많고 거기 뭐 식당들도 저 뭐죠 칼국수 뭐 이런 거 해물 칼국수 이런 거 파는 데도 많고요. 아유 괜찮더라고요. 거기 그냥 뭐 공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들이 가기에도 아주 좋더라고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데이비 포스터와 마릴린 마틴이 함께 부르는 And When She Danced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과 클리프 리처드가 함께 부르는 Suddenly.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9: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셔서 좀 좋았습니다. 오늘 끝곡은 비지스의 노래입니다. I started a jok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참외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바로 참 외로워지기 때문이랍니다. 참외 확실히 아셨죠?

한번 피식 웃으시라고 아재 개그 한번 했는데 어떠셨어요? 막 화도 나시죠? 오늘부터 기다리던 연휴 시작인데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원한 참외 한입 베어 물고 이렇게 외쳐보는 겁니다. 아유 참 왜 이리 즐겁지? 참외만큼 달달한 연휴 시작해봅니다.

0: 참 외로워지기 때문에 아재개그로 시작해봤는데 박종철 씨가 이렇게 또 역시 가요 속으로 들을 수밖에 없네요. 수박으로 되받아 쳐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수박도 이렇게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수밖에 없네. 자, 연휴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요 속으로 해서 깜짝 이벤트 마련했어요. 뭘 그렇게 마련하냐고요? 아, 여러분들께 선물 쿠폰 이런 거 드리고 싶어서요. 자, 이번 주에 내가 잘한 일 혹시 어떤 거 있으십니까? 내가 잘했던 일, 자랑하고 싶은 내가 잘한 일 이런 거 있으시면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풍성하게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10분께 브로트하트 빵과 쿠키 교환권 그리고 3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2시간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과 함께 하시죠.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아이유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들국화 매일 그대와 두 곡 감상하셨어요. 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께 커피 쿠폰 뭐 선물 드리고 싶어서 일부의 깜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잘한 일 어떤 게 있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만큼 내가 잘한 일. 6677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어제 집 잔금 마쳤습니다. 아, 잔금을 다 마치셨군요. 서울 진입은 실패했지만 신랑이랑 함께 마련한 첫 집이랍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만큼 또 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8122번으로요. 장마로 아파트 로비가 미끄러웠던 날 윗집 어르신이 미끄러져서 쓰러지셨어요. 부축해드리고 구급차도 불렀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 구급차까지 부르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신 8122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에요.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내가 잘한 일 계속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신우의 노래입니다. 귀걸이사.

전철 해운대 연가. 이 노래 들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부산 해운대 광안리 이쪽 바닷가도 막 생각나고요.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또 소개해드리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되죠.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살짝 보내주세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신청곡까지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내가 잘한 일 아주 많이 보고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글들을 게시판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하고 또 훈훈해진다고 할까요? 이런 글들도 많이 보여요. 5772번으로요. 어제 그 어렵다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시어머님과 9월에 같이 가기로 했성용. 야,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이거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죠. 나중에 굉장히 구하기 쉬운 유리상자 공연도 같이 오세요. 저희 거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자, 5772님께 쿠폰,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좋은 공연 잘 보고 오시고요. 최호섭 세월이 가면.

그것은 인생 최혜영 씨의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번 주 내가 잘한 일. 0019번 화요일 엄마와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저에게 우산이 두 개 있었는데 어떤 아기 엄마 한 다섯 살쯤 아이의 나이가 그 정도 보였나 봐요. 아이랑 비를 맞고 가시길래 우산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야, 이건 뭐 그냥 싸구려 우산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잊혀지지 않을까요? 그 아이와 엄마는, 그쵸? 잘하셨어요. 9065번 저는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싸울 뻔한 걸 잘 참았어요. 땀이 많이 나는 남편은 여름이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 짜증이 많아요. 제가 잘 참았죠. 예. 아우, 정말 잘하셨네요. 그거 거기서 한마디 좀 참으면 되는데 그게 튀어나오면 바로 다툼으로 이어지죠. 잘 참으셨어요. 그리고 3243번 택배 아저씨들 드시라고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 모습들 SNS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입니다. 택배 아저씨들 드시라고 집 현관 옆에 아이스박스, 얼음물 뭐 이런 걸 준비해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실행하기까지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분께도 역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택배 얘기가 나와서요. DJ도 한마디 하는데 저도 자랑할 만한 거. 잘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수거해 가실 수 있게 저는 집에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읍니다. 별론가? 이거 잘한 거죠, 저도. 윤수일, 최진희 씨가 함께 불러요. 찻잔의 이별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전영 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7595.

5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최성수 씨의 동행이었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내가 참 잘한 일. 너무 많은 사연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만큼 보내주고 계십니다. 1110 뒷번호 쓰시는데요. 저는 동료가 시각장애인이라서 같이 산길을 걸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와, 누군가에 이렇게 눈이 되어준 1110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영숙 씨도요. 옥수수를 한 솥 삶아서 옆집, 앞집, 윗집 돌렸어요. 여기는요, 시골 같아서 서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뭔가 선행을 베풀고 이런 일로 하여금 나 자신이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나에 대한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사연 받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아서요. 10분 더 추가했습니다. 커피 쿠폰 40분께 보내드립니다.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망스의 노래 해피송. 김남숙 씨가 아들이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뽑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신청하셨네요.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좋은 소식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배경음악이 되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민인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유영미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5년생, 84년에 쌍문동에 있는 정의여고를 졸업한 유영미입니다. 저와 유영미, 유선영, 이덕예 이렇게 네 명은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나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애기 낳은 30대까지 왕래를 하며 살았는데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이렇게 끊기고 말았네요. 유선영, 이덕예는 아직 만나고 있는데 유영미만 연락이 안 돼서 항상 궁금합니다. 가요 속으로의 사연을 보내서 친구를 찾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보내네요. 야, 우리 사촌사 완전체로 만나서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산울림 회상 들려드렸습니다. 1965년생이시고요. 1984년 쌍문동에 있는 정의여고를 졸업한 유영미 씨.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인숙 씨 사연 소개됐는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그래요. 말씀대로 사총사 완전체로 모이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8528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그럴만하죠. 지금 영동고속도로 이쪽 뭐 다 막힌다고 하시네요. 두타산 무릉계곡 배틀바위 잘 보고 가는 길인데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전 구간이 많이 막힌다고 보내주셨어요. 하행선, 뭐 상행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냥 그 정말 운전하다 보면 빨간 불만, 브레이크 등 계속 그거 보게 될 듯한데요. 그런 상황들 조심해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박혜성 경아.

바바바바바 정수라 환희 김미정씨 최정임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혜선씨예요. 권태기로 한동안 남편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모든 걸 다 털어버렸습니다. 지금 무의도에 캠핑 와서 같이 승화씨 목소리 듣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지금 글로만 소개해드리면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알 수도 없겠지만 최혜선 씨와 남편 되시는 분 두 분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권태기가 다 날아간 거죠? 잘 보내신 거네요.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6676번 더울 때 땀나는 걸 싫어하는 제가 친구들과 파크 골프를 시작했어요. 매일 2시간 걷고 하루 만보 걷기 5일째. 운동 후 땀 흘린 상쾌한 느낌이 너무 좋다고 사연 주셨네요. 6676님 이 글 쓰면서 입가에 미소가 막 지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쵸? 파크골프 이거 재밌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리고 윤희영씨 일요일 저녁 하는 큰아들 맞이하려고 아들 방 정리 중입니다. 18개월 동안 비어있던 아들 방이 이제 주인이 찾아온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윤희영씨의 이런 마음. 아유 저녁 축하드려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야 되는데 하고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건강하게 저녁 하는 큰아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이윤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 이어드립니다. 조용필 친구여.

송창식 씨의 노래였습니다. 고래사냥 김경순 씨가요. 쇼파와 무라일체가 되어 레인보우와 함께 달달하게 보내고 있다고. 그냥 더 한번 붙어보시죠. 쇼파랑. 안 떨어지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편하게 휴식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리고 이은미 씨의 어떤 그리움 감상하셨습니다. 라이브 들려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죠.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면 됩니다. 673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오늘 준비했어요. 간만에 아내와 둘만의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둘만의 멋진 시간이라고 제가 소개하려고 그런 기분으로 시작했는데 아내 이름이 김자영인데요. 제가 한때 잘 불러줬던 노래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영아, 내 사랑 영아, 임영훈 씨의 노래 정해주셨네요. 자, 이 노래 불러드리면 자영아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죠. 되겠어.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동주 씨가 신청하신 오선과 한음의 빛바랜 사랑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휴지만 근무하고 곧 퇴근할 아내와 딸을 위해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메뉴는 아빠표 된장찌개입니다. 0762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야, 아빠가 끓여놓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하하, 이거 맛있겠는데요. 자, 언제쯤 들어오시려나. 기쁜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실 아내와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1543-893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한영애 씨의 조율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인생은 정말이지 자기 싫은 밤과 더 자고 싶은 아침의 연속이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다 허락이 되니까 말하는 저도 좋네요. 늦은 밤까지 잠을 미루며 실컷 느슨해지시고 그렇게 내일 늦잠까지 꼭 성사시키세요. 하기 싫어도 해왔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서 이 두 가지가 더 꿀맛일 겁니다.

0: 마돈나 헐리데이로 시작했습니다. 2727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꿀맛을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도 맛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얻기 힘든 두 가지를 다 누렸단 말인가 뿌듯해하고 감사해하면 되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는 어림없다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이 꿀맛이 찾아올 날을 기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누렸네요. 와, 20년 정도? 예, 못하다가 처음으로 누렸습니다. 20년 만에 어젯밤에 늦게 자고 오늘 아침. 휴일에 늘 아침 생방송할 때는 예, 이런 날이 나에게 올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나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여유 있게 잘 지내고 지금 생방송입니다. 저희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 휴일 저녁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예요. 2부에 저스트 퀴즈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6767.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Sir Duke 들으셨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빌리 프레스턴의 Nothing from Nothing, 퀸의 Good Old Fashioned Lover Boy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휴일에 저녁 6시에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도 옵니다. 키키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드디어 학원이 끝났어요 라고 6시에 끝나나 봐요. 오늘 제헌절 휴일인데 오늘도 학원에 갔었어요. 와, 대단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좋아해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도 좋아해요? 신청곡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거의 CBS 키드인 것 같아요. 그쵸? 저녁 스케치는 근데 팝송만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신청곡은 못 들려드리지만 어쨌든 키키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헌절 휴일이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집에 계신가요? 아니면 집 아닌 곳에 계신가요? 고속도로에서 아름다운 여인님은 듣고 계시고 자전거 타면서 솔매보이님은 듣고 계신데 어떻게 보내시는지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390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 생방송이니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끔찍한 장면 많다고 해서 담요 가지고 갔습니다. 담요로 눈 반쯤 가리고 웅크리고 다 봤습니다. 나와서 떡볶이랑 튀김이랑 먹었습니다. 2탄이 기다려집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 영화를 미스터리 PD랑 노작가랑 먼저 봤는데 제가 아직 안 봐서 스포할까봐 영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봤습니다. 휴일이라고 극장에 또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캐치님들의 하루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샵9390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루나님 신청하신 노래. 니나 시몬입니다. Feeling good, Dusty Springfield,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오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만일 되는 날입니다. 곁에서 하나하나 챙겨주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남편이에요.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닉네임은 파란 하늘이고 3580님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닉네임은 천사. 파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천사. 연애할 때 만든 닉네임이래요. 아직까지 사용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케니 로긴스의 The More We Try는 천금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455님, 저의 대단한 하루는 저녁 식사에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다 모여 먹는 한 끼, 그거죠. 가족이 웃을 수 있게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도 살짝 실패한 것 같아요. 배는 고프고 뭔가 잘 안 되지만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4679님, 오늘 콩국수 해먹었어요. 피곤해하는 남편 위해 흑염소 즙도 주문했어요. 복날 못 챙긴 것 같아서 혼자 사는 지인한테 치킨도 보냈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 보인다고 친구가 칭찬도 해주네요. 오늘도 잘 살았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레너드 스키너드 스위트 홈 알라바마 7024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들으셨어요. 1245님의 신청곡. 집에서 해먹는 요리는 꼭 맛있어야 좋은 거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면서 인기척을 내는 소리부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뭐야? 오늘 뭐 하는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그 순간부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1455님, 4679님, 내가 맛난 거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맛난 거 먹이고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아, 이분 사연 소개해드려야 돼요. 7142님이신데 저 오늘 교회 수련회 왔어요. 정말 좋은데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자동차로 들어와서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어요. 북적북적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이 또한 좋네요. 교회 수련회 진짜 좋거든요. 가봤어야 알아요, 이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도 좋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알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면 6시 47분 저녁 식사 끝내고 이제 7시에 집회 있거든요. 7시에 예배 프로그램 이러고 있는데 살짝 지금 빈 시간이에요. 잘 오셨고요. 이 시간에 또 잘 쉬시고 또 7시에 가셔야 하니까 이 노래 듣고 가세요. 바브라 스트레젠드 에버그린 4450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박선희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엔싱크 바이바이바이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저스트 퀴즈 풀러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

0: 세포 임상 상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번도 읽혀지진 않더라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캐치의 일원으로 이 시간에 용신님 목소리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남편과 강화 드라이브 길에서 이프님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 5565님 청해주신 노래인데 함께 들으면서 드라이브 했습니다. 영주에서 안산으로 갔어요. 안산에서 파주로 갔고요. 파주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영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늘 맛있고 재미난 하루였어요. 3271님. 동선이 하루에 움직이기에는 꽤 길어요. 영주, 안산, 파주. 다시 그대로 파주, 안산, 영주로 가는 길. 왜? 뭐 때문에? 예? 어떻게? 몰라요. 몰라도 맛있고 재미난 하루였다 하니까 좋네요.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무사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고요. 광고 듣고 나서 저희는 저스트 퀴즈 함께 풀어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금요일에는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 오늘은 쉬면서 느긋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세계인의 축제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아쉬움을 달래면서 오늘도 축구 저스트 퀴즈 나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킥은 무엇일까요? 축구 경기 중에 수비팀이 자신의 벌칙 구역 안에서 심각한 반칙을 했을 때 공격 측이 얻는 킥. 골대 가운데 지점에서 11m 떨어진 지점에 공을 놓고 골키퍼와 키커가 1대1로 맞서는 이 킥. 이 킥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1번 이불킥, 2번 바나나킥, 3번 킥킥킥, 4번 페널티킥. 피파가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다면 똑똑히 언급했을 최고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수비팀이 벌칙구역 안에서 심각한 반칙을 했을 때 공격 측 선수 단 한 명이 골대 바로 앞에서 공을 차는 이 절체절명의 한 골의 기회. 이 킥을 무슨 킥이라고 할까요? 1번 이불킥. 이거 성공 못 시키면 이불킥각이라고 해서 이불킥이다. 2번 바나나킥. 바나나처럼 휘어지더라도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달콤함이야 이로 말할 수 없다. 바나나 킥. 3번 킥킥킥. 이거 막으면 막아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너무 좋아 킥킥킥. 4번 페널티 킥. 벌칙 구역 안에서 벌어졌으니 벌칙 페널티 킥이다.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정답 보내주세요.

와, 저 초등학교 여자 축구부예요. 마침 아는 문제가 나왔네요. 정답은 페널티킥. 저는 운동선수로 꿈꾸는 드리머예요. 라고 1601님이 주셨거든요. 방탄소년단 정국 드리머스 들었고요.

넣어서 결국은 승리했고요.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도 페널티킥을 놓치기는 했어요. 음바페도 모로코와의 8강전에서 페널티킥 실축했어요. 이후에 골 넣었고 결국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이 페널티킥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정답은 페널티킥인데 말 그대로 수비팀이 페널티 벌칙 구역에서 심각한 반칙 범했을 때 공격팀에 주어지는 결정적인 기회죠. 페널티킥이 와, 이게 사실 공격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득점 기회인데 골문 바로 앞에서 키커하고 골키퍼가 단둘이 마주하는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도 있고 승부차기만큼 손에 땀이 나게 하고 몸이 벨벳 꼬이는 그 결정적인 순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선수도 뭐 매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진짜 한 50%? 이 정도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맞춰 주셨습니다. 아니, 사실 그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딱 지금 관심이 끊겨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6369님 같은 분은 축구 결승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4시에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유럽 대 남미의 한편 승부가 있고 그 전에 영국 대 프랑스 3, 4위전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잘 보고 계세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뭐 새벽에도 챙겨 보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버 브라이슨 로버타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0337님 신청하신 노래 준비하고 있고요. 나탈리 콜과 넷킹 콜 When I Fall in Love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KTX 타고 남편한테 가는 중입니다. 창밖 바라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가니까 행복해요. 9731님이세요.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에드시런의 Supermarket Flowers, 2949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아, 5번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5번은 하이킥이죠. 1127님이세요. 어제 저희가 킥으로 끝나는 거 뭐 있을까 하다가 4개 만들었는데 하이킥은 생각을 못했어요. 저스트 퀴즈 보기 출제위원으로 임명합니다. 1127님. 게다가 이분은 청취율 조사까지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처음으로 혼자 템플스테이 다녀오는 길입니다. 별빛 등대님. 남편이랑 강원도에서 잘 쉬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내 강아지님. 곰배령에서 여름 야생화 실컷 보고 돌아오는 길. 9727님. 웨딩홀 한복집에서 일해요. 혼주님 입으실 한복 준비해놓고 퇴근하는 중. 3669님. 오늘 경복궁으로 초등학생들 체험학습 진행하러 갔었어요. 오늘이 제헌절이자 조선의 건국일이지 뭐예요? 아, 그런가요? 8441님이 알려주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도움 요청해 와서 저 일하고 왔습니다. 제가 손이 좀 빠르거든요. 4431님이세요. 저도 공부하고 왔어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한 실습하고 돌아오는 길. 6361님. 그래도 어딜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다음 주 여름휴가예요. 그 전까지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해서 저 출근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 휴가 갈 거 생각하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서혜종님이세요.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0569님과 함께 들을게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

0: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9: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9: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10: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친구와 낚시를 즐기는 중입니다. 4342님이시고요. 친구와 속초에서 1박하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1929님. 저희 가족 포천으로 캠핑 왔습니다. 6752님. 실미도로 캠핑 왔어요. 4525님. 이신데 지금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소식이 막 나와 있거든요. 위험하지 않은지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홍은경님 청해 주신 노래 The Weeknd, Daft Punk, I Feel It Coming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영화 대사 속의 한 장면. 2008년이에요 그때가.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18해 만에 연휴라는 헌법의 선물이 돼서 돌아왔는데 잘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 사흘 또 뭐 여름 휴가까지 이어서 쓰게 되면 8일도 되고 열흘도 될 거라는데요. 아, 하지만 우린 그렇게 긴 거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함께 차 마시면서 하루쯤 푹 늦잠 잘 여유만 있다면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였죠.

0: 이 노래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뿌듯하죠? 내 나라 내 결의 송창식의 노래였습니다. 진짜 법 앞에 평등하듯이 연휴 앞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맞나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뭔 소리야? 막 여기저기서 원성의 소리, 원망의 탄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쉬는 날이었다고요? 하는 표정으로 지금도 물론 일하는 분 계시겠죠. 또 오늘도 출근하셨던 분도 있으실 테고 연휴인데 하고 속상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요.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 10시까지는 그런 분들을 음악으로 위로합니다. 자, 듣고 싶은 음악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주세요. 샵 9390 50원의 예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관절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주 들었던 음악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이 아니라 오늘은 핑클의 음성으로 날이 날이니만큼 이제 저녁이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함께 하시라고 원태님 청해 주셨어요. 핑클 늘 지금처럼. 그리고 7621번으로 드디어 행복동 가입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휴일에 안 나가시고 집에서 쉬신 분들은 레인보우 가입하기에도 좋은 날이 아닐까요? 그동안 바빠서 듣기만 하셨다면 오늘은 가입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한여름밤의 꿈 권성연의 노래였습니다. 아, 김정호 씨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군요. 윤영숙님 그리고 우리 이지연님 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엄마 생각하면 아이고 말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라면서요. 그래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셨던 곡 김정호입니다. 하얀 나비.

피로를 음악으로 풀면서 잘 듣고 계시는군요. 0417번으로 행복동에서 듣기 어려울까요? 신사동 그 사람. 아유, 어렵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음악인데요. 주현미 신사동 그 사람 전해드렸고요. 또 유심초 사랑하는 그대에게 은숙님, 정을진님 청해주신 곡이고 임현정, 안재욱이 함께한 사랑의 한계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편안한 휴일에 듣는 라디오가 무척 행복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0239번으로 또 김정호 하얀 나비. 우리 지연님 마음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9761번으로 돌밥. 밥 주고 돌아서면 또 밥 해야 된다고. 돌밥이군요. 아니, 그것까진 이해합니다. 헌데 왜 설거지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자마자 그릇이 또 나와 있냐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개수통에 넣고, 뭐 하나 쓰고 바로 개수통에 넣고. 현주님, 이거 법적으로 단속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이고 참. 그래, 우리 시부님들 참 애쓰십니다. 9761번으로 제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음악으로는 위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준하입니다.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가 아직까지도 고민이래요. 몇십 년째 뭐가요? 그랬더니 스타랄라 스타랄라 스타랄라 뿜뿜 스타랄라 뿜뿜 뿜뿜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글쎄요.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김세환 목장길 따라 6484 휴대전화로 청해 주셨고 맞아요. 2001년에 개봉한 영화 엽기적인 그녀 OST에 삽입이 됐고 또 신승훈 씨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I Believe 철호님 우리 진규님 청해 주셨고요. 김난주님 또 2989번으로 쿨 해변의 여인 또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박준하의 노래 여러분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1부 끝곡은요. 이상목님, 호원님, 0905번으로 청해 주신 샌드파블스입니다. 나 어떻게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

0: 시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걷어요.

나 싶습니다. 우리 홍선님도 하루 종일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었지요 하면서 전영록 종이하 정해 주셔서 함께 들었죠. 이남희님이 참 이상해요. 어릴 때 저는요 방문을 지날 때 꼭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야 마음이 편했었어요. 할머니한테 복달아난다고 등짝 스매싱도 몇 번 당했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요즘은 문지방 잘 없는데, 그쵸?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그랬군요. 그래요. 뭐 자기 습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전영록의 노래 잘 들으셨죠?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쉬는 날이니까 더욱 책이 필요한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신청해 주셨는데 네, 25년 동안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영화 음악을 진행했던 DJ 신지혜 씨가 작가로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화북스의 드로잉북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라는 책인데요. 지치고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환기하고 싶어 유럽으로 떠났었대요.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이야기들을 그림과 함께 담았습니다. 자, 신지혜 씨와 함께 따라 걷고 싶으신 분들 책 이라고 말머리에 남겨서 신청하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어요. 기다릴게요.

0: 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랭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우리 노순경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도 이제 힘든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다고 하셨네. 참 다행입니다. 노사연 님 그림자 청해 주셨고 김소연님은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그런 음악들이 있죠. 내 가슴에 콕 박히는.

그런가 하면 소유와 장기고가 노래한 썸. 근데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없어. 그렇죠? 내 거와 아닌 내 거 같은 잘 모르겠어요. 김민자님 잘 들으셨어요? 또 2175번으로 아 지난번에 글 주셨는데 왜 1985년 12월 29일 손창민 형님이랑 현주님이랑 젊음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동영상이. 근데 이 젊음의 축제가 아니고 사실은 젊음의 행진이에요. 그런데 젊음의 축제 특집 방송으로 해서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그 당시 우리님은 중3이었다고요. 연합고사 막 끝나고 신나게 놀던 시절이었죠. 저희 그때 노래도 했어요. 손창민 씨랑 저랑 한마음에 갯바위가 아니라 그때는 말하고 싶어요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니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 노래. 그때 노래했었는데. 갯바위 오늘은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참 오래전 얘기네요. 노래 들을게요. 7997번으로 청해 주신 곡. 멋진 곡이죠. 저도 이렇게 노래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유금덕 씨처럼 이원진 유금덕이 노래합니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트롯과 댄스의 만남 김연자 아모르 파티. 우리 은정님이 아 정말 좋아하는 방송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편안해지네요. 네, 사연을 듣다 보면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죠. 그런 노력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도 예쁘시네요, 우리 은정님. 예, 안무르 파티 청해 주신 곡이었고. 정경자님, 우리 행복한 동행의 가사 도우미시죠. 일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가사를 올려주시는 가사 도우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청해 주셨고.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아이돌에 입덕하게 됐던 노래 들려주세요. 권혁찬님. 그러시군요. 소녀시대지. 또 이원진, 류금덕이 함께한 사실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해야 되는데 노래 제목이니까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청해 주신 거 함께했습니다. 윤홍님 그리고 8327번으로 이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들으셔야죠. 이상은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0: 예전에 음악다방 가면 많이 신청했던 곡이죠. 5663번으로 그렇죠. 조동진 행복한 사람. 또 박미영님, 세진님 청해 주신 양수경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이상은 사랑해 사랑해.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네, 세 곡이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인 마르소이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레밥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님 3651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현주님이 들려주신 노래마다 제가 다 따라 불렀더니 옆에 있던 대학생 아들이 한마디 하는 거 있죠? 엄마 날라리였어? 아니 뭐 이 가요 가사 잘 기억하고 따라 부른다고 날라리는 아니었을 텐데 아드님과 정말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한 곡 더 따라하세요. 혜은이 옛사랑의 돌담길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비가 내리면 강물은 흘러가고 계곡물은 쏟아지지만 저수지는 빗물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필요한 계절이 오면 차곡차곡 모아둔 물을 조금씩 세상으로 내어주죠. 그래야 햇볕이 오래 이어지는 날에도 논과 밭 그리고 대지의 많은 것들이 목마르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짧은 연휴가 우리에게도 그런 저수지였으면 합니다. 바쁘게 흘러가기보다 잠시 머물며 넉넉하게 살아갈 에너지를 우리 안에 비축해두는 시간으로 말이죠. 다시 힘껏 흘러가기 전에 그렇게 잠시 일상의 수위를 조금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17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유의 푸르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희입니다. 오늘 제헌절이라 이렇게 긴 쉼표를 찍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수지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붙잡아 두지는 않습니다. 넘치면 수문을 열어서 흘려보내고 필요한 날엔 다시 모으죠. 그동안 우리도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걸 흘려보내면서 살아왔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쉼의 시간에는 우리 안에도 다시 여름을 견딜 힘을 채워보도록 해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게 되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던데 엊그제 일처럼 또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카타리나님, 그러게요. 있는 것도 잘하고 또 잊지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건 잘 잊고 또 아름다웠던 기억은 오래오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음악과 함께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여명이 부르는 사랑한 후회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제헌절인데 학원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가도 학원 숙제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쉬는 날이어서 쉬진 못해도 그래도 좋은가요? 9590님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3일 연휴라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오늘 하루라도 콧바람 쐬고 오자고 아이들 데리고 남양주로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봉선사 가서 연꽃도 보고 세조의 능인 광릉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디저트로 시원한 빙수도 한 그릇 먹고 집에 오니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금요일 밤 지금부터는 꾸몸으로 입장합니다. 네. 그러게요.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던데 오늘 잘 다녀오셨네요. 꾸몸에 잘 입장하셨습니다.

한밤의 여행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면 종종 꺼내어 읽게 되는 시인데요. 뜨거운 여름 북적이는 해변도 좋지만 오늘은 어쩐지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고요한 섬 하나가 생각나 프랑스 북서쪽 노르망디 해안의 몽셀 미셸로 떠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중세의 성처럼 보이는 섬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 작은 섬 위에 중세 마을과 수도원이 층층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뾰족한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아래로 회색 지붕들이 달팽이 껍질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몽셀 미셸 수도원은 과거 오베르 주교가 꿈속에서 대천사 미카엘을 만났다는 전설에서 시작이 돼요. 작은 예배당으로 시작된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증축과 재건을 거듭하며 웅장한 수도원으로 완성이 됐죠. 바위의 높낮이를 그대로 살려 지은 덕분에 건축과 자연이 이어지는 듯한 몽셀 미셸만의 풍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섬의 성문을 지나볼까요? 가파른 돌길과 좁은 골목을 따라 오르니 공기부터 경건하게 느껴지는 수도원 입구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레 한 발짝 내딛으니 수도원 교회와 식당, 수도사들이 기도와 묵상을 하던 회랑이 보이네요. 그 고요한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수백 년 전 수도사들의 발자취를 느껴보기도 합니다. 몽생 미셸은 관광지가 된 지금도 30명 남짓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에요. 성벽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낭만 고양이, 창가에 놓인 알록달록한 화분,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의 따뜻한 불빛을 보고 있으면 천년의 시간이 흐른 이 섬에도 여느 마을과 같은 하루가 흘러가는구나 싶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웁니다. 밀려온 바닷물이 섬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하네요. 회색 돌담 위로 하나둘 불이 켜지면서 몽생 미셸은 또 다른 밤을 맞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길도 어느 날은 바다가 되고 또 어느 날은 다시 길이 돼주기도 하겠죠. 그때마다 우리 안에 그래도 라는 섬 하나만은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바다 위에 수도원을 품은 섬 프랑스의 몽생 미셸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헤이의 주댐 프렌치 버전으로 전해드렸네요.

0: 세 곡이었어요. 주주클럽의 나는 나,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8685번으로 정해주셨네요. 크라잉넛, 밤이 깊었네.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5922번 욜로님도 청해 주셨네요. 크러쉬의 뷰티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바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릉에서 일산 가는 길. 지금 가평인데 비가 내려요. 그리고 길도 막혀요. 잠깐씩 멈추기도 해요. 네, 왜 이렇게 사연이 귀엽게 느껴질까요? 영숙님, 잘 오고 계세요. 조심히 들어오시고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1: 우리 삶
0: 문자는
1: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0: 어, 죄송합니다. 이게 왜 올라갔지? 죄송합니다. 오늘내로.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게 올라갔을까?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한 게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인천대공원 캠핑장에서 30년 지기 친구와 둘이 보내는 밤에 듣습니다. 친구가 정말 사랑하던 여성분과 최근 이별을 하면서 무얼 해야 할지 몰라 해서 억지로 뭐라도 하자고 끌고 나왔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친구가 슬픔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멋진 우정이네요. 좋은 친구 보내두셨어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추억은 님이 청해 주셨던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었고요. 이어드린 두 곡 이클립스 소나기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였습니다. 야근하고 사무실 나오면서 이어폰으로 꿈음을 듣고 있으니 옆에 계시던 차장님이 뭐든 야구하시는 거예요. 허윤희님 아시냐 했더니 당연히 알지 하시네요. 차장님의 멘트가 자꾸 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591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당연히 라고 해주셔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차장님과 조금 내적으로 더 친밀한 느낌이 드시는지 저는 그런데요. 고맙습니다. 9380번으로는 저희 딸은 참 다정하게도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날에 툭하고 편지를 써주곤 해요. 한동안 뜸하더니 오늘 친구들과 여행 가면서 거실 테이블 위에 슬며시 편지 한 장을 올려두고 갔더라고요. 별 내용은 없었지만 어떤 작가의 근사한 문장보다 딸이 써주는 편지가 제일 감동이네요. 다 큰 자식인데도 여전히 선물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렇게 전에만 들어도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그걸 받고 읽어보신 어머님 마음 오죽하셨을까요? 그것도 평범한 날, 뭐 이렇게 생일,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뭐 생신 축하드려요. 뭐 기념일 이런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썼다는 게 더 감동이네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1415번으로 정해주신 JS의 노래입니다. 종로에서.

파이브의 걸, 원타임의 Without You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2000년대 초반 느낌 물씬 나는 곡 연달아 들으니 저 역시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음악이 주는 힘이 이렇게나 크네요. 434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야간에만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비가 오면 위험하긴 하지만 손님이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네요. 잘 듣습니다. 962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야간에만 일을 하시는군요. 비도 오고 밤이기도 하고 특히 조심하셔야겠어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숙소에서 듣고 있어요. 이제 일본 여행 이틀째인데 레인보우로 듣는 유니 씨 목소리가 타지에서의 불안함을 한 번에 날려주네요. 잘 듣습니다. 7980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며칠 여행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이틀째 밤 아직은 조금 불안하고 낯설고 좀 그런 마음 드시나 보네요. 잊지 않고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여행하고 오세요. 꿈음의 음악은 명약 입니다. 어제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오늘은 비상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방도 정리정돈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호로록해져서 호로록해진 건 어떤 마음이죠? 꿈음 들으니 진짜 좋아요. 아, 저도 기분 좋아지네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5849번으로 청해주신 노을의 노래입니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러브 올리기 부르는 레이니 데이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뉴바오 믿었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0: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0: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줄리 앤드루스. 천상의 목소리로 사랑받는 그녀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칩니다. 성대수술 실패로 전성기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그녀를 이끌어준 건 프린세스 다이어리 2의 게리 마셜 감독이었어요. 당신의 지금 목소리 그대로 충분하다며 감독은 줄리 앤드루스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안했어요. 덕분에 줄리 앤드루스는 다시 노래를 부를 용기를 냈죠.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재치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건 너의 선한 마음이야. 그것이 너를 빛내줄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이란다. 줄리 앤드루스가 부른 노래 가사 일부인데요. 진심을 담은 응원은 누군가 꺾인 날

를 활짝 펴게 하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로 충분한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7월 17일 제헌절 함께하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프린세스 다이어리 2 중에서 줄리 앤드루스 유어 클라우닝 글로리였습니다. 오프닝 듣고 이어서 들으니까 와, 무지 감동이네요. 그쵸, 여러분? 줄리 앤드루스 목소리 뭉클한데요. 무려 4 옥타브를 넘나드는 미성을 자랑했죠. 어릴 때부터 소프라노 신동으로 사랑받기도 했고요. 그런 그녀가 재능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줄리 앤드루스는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통해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다시 노래할 용기를 냈다고요. 너무 대단합니다. 와, 게리 마셜 감독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분들이 참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와, 재능이신데요. 슈렉, 브리저튼 등에서도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줄리 앤드루스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절 금지,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온기, 여러분에게도 가닿았으면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연거푸 있으면서 아, 내가 문제이다.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남들을 의식하고 감정을 헤아리는 버릇이 있어서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로 나를 자책하는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은이 언니에게 전화가 왔길래 나도 나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기를 갖고 있어, 언니.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신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 것은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든 걸 텐데, 그 보통은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다. 그것을

0: 못하고 무시하는 것은 너를 만들어주고 너의 가장 빛나는 재능을 죽이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 본인은 팩트체크를 너무 잘하는 편이라서 반대가 잘 안 돼서 감정노트? 그걸 쓰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팩트체크 노트를 권하시더라고요. 팩트만 적어보는 것. 그 헤아림으로 가지 말고 그런 것을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함부로 좌절 금지, 함부로 좌절했다가는 나의 재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헌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좋은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눌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인생 로망스, 또 앞서 들은 곡은 화양연화 중에서 유메지의 테마였습니다. 화양연화는 뭔가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영화라고 할까요? 청량한 여름이 아니라 뭔가 습습하고 네, 약간 축축한 느낌의 여름이랄까요? 실제로 주인공 차우와 수리첸이 만날 때마다 장대비나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비에 젖은 홍콩의 밤거리, 이를테면 피어오르는 수증기, 또 억눌렸던 감정들을 쏟아내는 상징 같은 것들이 또 많이 기억되는 멋진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병헌님 목소리는 와, 오늘 같은 날 들으니까 더 좋네요. 아, 한 권을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책 한 권을. 너무 좋겠지 않아요? 이병헌님 목소리로 약간 미스테리물이나 또는 이렇게 좀 심오한 철학책 같은 것들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좋다. 라큐님, 시골에서 찰옥수수가 한 박스 가져갔어요. 여름의 풍경이 이렇게 채워져 가네요. 맞아 맞아. 여름에 이런 풍경도 있어요. 저도 한 두 번이나 쇼핑백 작은 거에 들은 감자를 두 번이나 받았네요. 올여름에. 네. 저도 깻잎 한 뭉텅이를 누군가한테 준 적도 있고요. 그쵸. 이런 것도 여름의 풍경이 채워지는 것이죠. 4582님. About Time의 주제가는 들을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 또 제 아들들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도록 성실히 채워갈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맞아요. About Time. 보고 나면 평범한 하루가 가슴 벅차게 고마워지는 그런 영화죠. 엘리 굴딩이 부른 주제가 How Long Will I Love You 준비했고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Twilight, Breaking Dawn입니다.

썸머 85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호텔 비너스 중에서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이렇게 두 곡 들으셨어요. 쉼표님 강릉 등명 해변에서 듣고 있어요. 남편이 35년 교직생활 마치고 기념으로 왔어요. 류현호쌤의 퇴직생활을 강희님이 응원해 주시면 더 행복할 듯해요 하셨습니다. 와 류현호쌤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성장을 돕는 일 멋지십니다. 박수. 네, 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한 분 성함이 기억나요. 류금희 선생님이라고. 류현호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줄리 앤드류스 같았던 너무 좋았던 선생님이 또 떠오르네요. 5169님 정년퇴직하고 곧 70이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쉬는 걸 잘 못해요. 그럴 땐 체험음 들으며 숲길을 걸어봅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기분 강추합니다. 하셨습니다. 저 얼마 전에 지인이랑 이 대화했었는데 제 지인도 뭐든 열심히 착착착 잘해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실수투성이고 빈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완벽해서 걱정이 없겠다 했더니 뭘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덜 생각하는 거, 쉬는 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 본받을 만한데 하루만이라도 그걸 뭐라 그러더라? 쉬는 것도 좀 뭔가 제가 봤을 땐 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책을 읽긴데 뭐 막 그것도 뭔가 생산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 뭐 이런 거 TV 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을 나눈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 쉬는 방법도 좀 함께 얘기하면서 앞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산책 좋습니다. 우먼 인 레드 중에서 스티비 원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휘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완벽한 그녀에게 없는 딱 한 가지 것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문화 선물이에요. 오디세이아 책 선물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그 감동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신화 전문가 김원익 저자가 원전의 숨결은 살리면서 읽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새창 출판사가 드리는 오디세이아 20분께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 이렇게 세 가지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요.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문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워킹걸 중에서 크리스티 버그의 레이디 인 레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재촉하며 다음 행동을 이끌어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롬프트죠. 여기서 온 말이 프롬프터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걸 뜻하고요. 연극 무대에선 관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배우에게 대사나 동작을 일러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가 대사나 동작을 잊었을 때 가르쳐줘야 해서 연극 연습에도 참여하는데요. 배우의 개인적인 버릇과 움직임도 확인하고요. 객석의 관객에겐 들리지 않고 배우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말하는 훈련도 한다고 하죠. 방송에서도 프롬프터가 있어요. 출연자의 대사를 적은 판을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우는 비디오 프롬프터가 있죠.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게 효과적인 지시문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내 인생에도 프롬프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다가 알게 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존재니까요. 또 내 안에도 있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첫 곡은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번호 94 가운데 두 번째 곡 A장조 Einfach in Ich 꾸밈 없이 진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글라스 보이드의 오보에 그리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프롬프터는 정답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만 잠시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혹은 그 이상 있죠. 용기를 잃었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 중요한 걸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실 가장 가까운 프롬프터는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해보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또 오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잖아요. 불금인 오늘인데요. 바쁘게 사느라 잊어버린 것들을

내가 나에게 한번 귀띔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공휴일이라서 여기저기 나들이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어요. 내일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모처럼 쉬시는 오늘 하루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아의 발사 가운데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와 잔 루이지 젤메티가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델라 토스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9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언제인가부터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고양이에게 두어 번 밥을 줬었어요. 밥 먹고 사라진 녀석이 이번 주 내내 회사에 상주해 있네요. 고양이 싫어하는 사장님께 사정사정해서 밥 주고 있는데 눈치껏 집도 하나 장만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녀석 밥 줄 생각에 휴일 출근도 힘들지 않습니다. 남은 묘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고양이 예뻐하시는 분이시군요. 잘하셨어요. 사장님 이해하시겠죠. 뭐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면 밥 좀 주고 하는 정도야. 고양이란 녀석들이 참 매력적이죠. 뭔가 이렇게 곁을 안 주는 것 같다가 슬슬 마음을 내어줄 때 참 그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니까.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가운데 데보라의 테마 함께 듣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OST 가운데 데보라의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비극이 일본에 큰 상처를 입힌 해, 산토리라는 대기업은 브랜드의 주요 모델을 총동원하여 두 편의 광고를 찍었다. 맥주, 생수, 녹차 등의 광고 모델들이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담백한 광고였다. 가사가 위를 바라보라는, 하늘을 보라는 희망찬 내용. 위를 바라보며 걷자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올려다보렴 밤하늘의 별을, 작은 별의 작은 빛이 소소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이 광고들을 만들었다. 위를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뜻하는구나 라고 나는 그때 어렴풋하게 느꼈다. 불꽃놀이 대회 포스터의 카피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있었다. 매해 주로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꽃놀이 대회.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 사람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여름 최대 이벤트. 하지만 어쩌면 그때는 지진 이후의 첫 여름. 누군가를 위로해야만 하는 시기일 텐데, 애도의 시기가 분명할 텐데, 그런데도 하필 그때 이 이벤트를 왜 해야만 했던 걸까? 미쓰이 부동산의 카피는 끝내 이유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 불꽃이 빛날 때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다. 온 일본에 좋은 기운이 닿기를 바라며.

불꽃의 무대를 보러 오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 분명 메인 행사장인 해변에는 빈자리가 없을 것 같았다. 한 손에는 타코야키, 다른 한 손에는 맥주캔이 든 편의점 봉지를 흔들거리며 꽤 걸어다녔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저기 앉아도 되려나 싶은 모래바닥을 찾아 무작정 앉았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지독한 습기와 더위 속에서 결국 불꽃을 보았다는 것이다. 내가 있었던 열악한 환경 따위는 밤하늘의 불꽃이 다 잊게 해주었다. 그저 감탄만 하며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다.

불꽃에는 정말 힘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릴 틈조차 주지 않는 힘.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펑펑 터뜨리는 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들임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똑같은 감탄사를 외치게 하는 힘. 포스터의 카피대로 국경도 나이도 현실도 다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힘.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힘. 불꽃에는 정말 그런 힘이 있었다. 고개를 들고 싶어도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불꽃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을 때가 인생에는 반드시 있다. 잠시나마 회피도 좋고 휴식도 좋다. 사람에게는 지금 자신을 누르고 있는 고뇌로부터의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것은 영원한 피난이 아니고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연인과 청춘들만이 아니라 불꽃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아직 있는 희망의 불씨가 꽃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이다. 불꽃에는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노래와 조나탄 터닉이 지휘하는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24년차 카피라이터 이시은의 책 우리의 여름은 문장이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일본 광고 카피로 만나는 사랑, 청춘, 인생의 장면들 이래요. 이게 정말 기발하거나 감동적인 광고나 광고 카피가 참 많죠. 어떨 땐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그 짧은 카피가 더 인상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이나 그 짧은 몇 줄이 마음을 움직일 때. 이 글 속에 나온 카피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위를 올려다보게 만드는 불꽃의 힘.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희망을 주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 저도 아까 전에 글을 읽으면서 했어요. 아, 위를 올려다보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불꽃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또는 위로가 되는 무언가가 하나씩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연 읽다가 뿜미애미님이 어제 고생하셨네요. 밤에 새벽에 수빈이가 아파서 와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서 새벽에 응급실 다녀왔다고. 아유 고생 많으셨겠어요. 오늘 원래는 모처럼 친정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가게 되어 아쉽기도 하고 아이도 걱정되고 하신다고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어요. 이렇게 아이 키우다 보면 뭐 종종 아프긴 하지만 열이 그렇게 무섭게 오르면 정말 걱정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엔테로바이러스는 여름철에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유행하는 바이러스예요. 대부분은 충분히 쉬고 수분 잘 챙기면 며칠 내에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고생 많으셨어요. 친정 식구들과의 모임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잘 회복되고 다시 활짝 웃는 수빈이로 돌아오길, 그리고 또 쉬시면서 음악도 들으시면서 또 마음 좀 가라앉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어떤 분 사연이었죠? 2344번님 사연이네요. 오늘은 하나뿐인 딸 준희가 태어난 지 12년 되는 날입니다. 아, 준희 생일이군요. 맞벌이를 하느라 오랜 기간 주말부부로 지내며 준희는 엄마와 충남에서 쭉 살았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제가 퇴사를 하면서 새 식구 살림을 합쳐 서울로 이사했는데요. 부모의 걱정과 달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해준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박준희, 건강하게 잘 자라자. 12년 전 오늘 유도분만 준비하며 사연을 보내서 가족분만실에서 들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배우 김석훈님이 DJ이셨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오래된 우리 아당 가족님이시군요. 아, 준이랑 또 이제 모처럼 세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사시니까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랫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부탁드릴게요. 신청해 주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듣겠습니다. 프리스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안드 슌 블라우엔 도나우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234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준이 양 생일 축하 양 맞죠? 이게 준이 양 아 딸아이라고 했죠. 생일 축하하고요. 네, 세 식과 함께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아당님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네요. 망고 아빠님이 늦잠 좀 자고 일어나 망고 엄마 변망고 씨와 더불어 처음으로 세 식구가 아당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태명에 성씨를 붙이니까 굉장히 귀여운데요. 변망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들 녀석한테 김호두 이렇게 불러봐야겠어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네 번째 왈츠입니다. F장조 작품번호 34의 3 화려한 왈츠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OP34의 그 세 곡의 왈츠 세트 중에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아주 장난기가 가득한 그런 곡인데요. 이 곡에는 또 고양이 왈츠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쇼팽이 직접 붙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한참 뒤에 사람들이 붙였고 또 그 별명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아예 모르는 나라도 있어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장난스러운 움직임이 고양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고양이 사연 읽어드렸었는데 다운언더님이 오늘 고양이 왈츠들을 차례인데 그 사연하고 잘 맞네요. 깔맞춤이네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오늘 이 왈츠를 듣는 것까지 순서를 챙기고 기억하고 계신다니 역시 다운언더님 고수십니다. 자 오늘 이 왈츠를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듣죠.

쇼팽의 왈츠 F장조 작분호 34의 3 화려한 대왈츠라는 제목이 붙은 곡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희가 이 쇼팽 왈츠 전곡 들을 때 첫 왈츠를 스타니슬라브 본인의 왈츠를 들려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 왈츠는 본인이 그때 쇼팽 콩쿨 실황으로 연주했던 왈츠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F장조 왈츠는 저에게는 사실 전무후무하게 그의 연주가 인상이 깊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왈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왈츠가 나올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관심 가지면서 들어주시니까 참 기분 좋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8327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기분 좋은 휴일 지금 요가 가요. 이어폰으로 김정원 시간 함께하며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아, 이런 날 요가 참 좋겠어요. 신청해 주신 곡 몇 곡을 봤더니 근데 좀 슬픈 곡들만 신청하셨어요. 기분은 좋지만 또 이렇게 뭔가 음악으로 멜랑콜리하게 우수에 좀 젖어보고 싶으신가 봐요. 신청하신 곡 중에서 자크 오펜바흐의 자크린의 눈물 준비했습니다. 베르너 토마스의 첼로, 한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캄마오케스터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가곡 그 집 앞 보내드렸습니다. 이은상 씨 현재문 곡이었고요. 테너 박세원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844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선한빛 요양병원에서는 더운 여름날 말기암 환자분들과 신경계통 환자분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봉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환자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봉사자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훈훈한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아당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되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우리 아당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인사 전해드린 거 다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송안훈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미르암 슈레더의 협연으로 최우정 작곡의 보허자 리사운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을 들려주죠.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입니다. 차세대 클래식 주역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영 오디세이 베토벤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원민, 진영훈, 윤혜원과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봄, 6번 그리고 7번 영웅을 연주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부천시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김선아, 사회 임석헌, 문지원의 카혼 연주로 박문희의 그대 있음에, 대중가요 제주도 푸른 밤, 마법의 성 등을 들려주죠.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멋진 날 이재준 작곡이었고요. 김애라의 해금과 정재일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곡도 참 좋고요. 이 해금 소리가 정통 국악이 아닌데도 참 좋네요. 그리고 기타를 한 정재일 씨는 저랑도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뮤지션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참 정말 천재적인 뮤지션이죠. 예전에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도 함께 했었고 오랫동안 또 못 만났는데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연락을 또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멋진 뮤지션이 많아요. 사실 어저께도 여기 꽃 같은 날들 닉네임 쓰시는 분이 아당에서 공연 선물 주신 덕분에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님의 리사이틀 잘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김동현님 연주 덕분에 불쾌지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어제 그 공연 갔다 왔거든요. 너무너무 연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동현 씨 아주 정말 오늘 고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고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대중분들께는 이름이 아직까지 생소한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이런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 이름 알려줘야 되는 뮤지션이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그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함께 연주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제가 애정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나이가 되게 어려요. 99년생인가 그런데 연주가 아주 아주 성숙하더라고요. 윤야님이 아까 전에 사연 주셨어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가 좋아서 연습하고 있답니다. 정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연습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더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악보대로 열심히 하세요. 안 틀리고 열심히 하세요. 어려운 점이 참 많죠. 거기 워낙에 좋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쳤던 소나타인데요. 지금 쳐도 어렵더라고요. 자, 모차르트 소나타 가운데 12번입니다. F장 쪽 쾌일번호 332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토프 에쉔바흐 연주로 띕니다. 윤야님 함께 들어주세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F장조 QL번호 33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쉔바흐 연주였고요. 유냐님이 현재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곡이라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성공적인 연주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막 2대3 리듬 나오는 것도 어렵고 다이나믹 변화도 크고 어쨌든 손가락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점 연습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 금요일 2부에서 만나는 나만의 음악 앨범 코너는 한 주 쉬어갑니다. 오늘은 뭐 휴일이고 편안한 곡들 엮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듣고 싶으신 곡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니왕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뉴욕에서 성악 전공하고 있는 아들이 방학에 들어왔다가 또 프라하의 썸머캠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일정보다 당겨서 들어왔는데 여기도 더워졌네요. 와, 아들이 뉴욕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또 프라하에서 캠프까지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 역할을 맡았대요. 아주 예비 거장인가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마술피리 공연을 하고 왔나 봐요. 이 우리 아리아의 초상에서도 우리 짜버 플루트의 마술피리 했었죠. 그래서 타미노의 아리아 This Business is the 짜번 춘 이 초상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타미노가 파미나의 초상화를 보고 반해버렸던 그 아리아죠.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베리슬라브 클럽카가 주연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 피리 자버 플루테 가운데 타미노의 아리아 This Business is Beethoven Tune 이 초상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내드렸습니다. 제니왕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 곡을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와 베리슬라프 클로브카가 주연은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전에 5847번이며 정원님 연휴 첫날 평안히 함께합니다. 8월 연휴에 휴가 떠나려고 오늘은 오후에 가까운 곳 가서 바다 보고 오려고 해요. 공휴일에 일터로 나오신 정원님과 제작진분들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원님 오늘은 밝은색 옷 입고 나오셨나요? 문득 궁금해서요 하셨는데 맞네요. 제가 어저께 우중충한데 막 하와이안 셔츠 얘기하고 이러면서 내일은 좀 밝은 옷 입어봐야겠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아, 감동인데요. 그런데 저는 정작 잊어버리고 아주 칙칙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검정색 바지에 카키 브라운색 셔츠 아주 우중충하게 입고 나왔어요. 누구 보라고 제가 밝게 이쁘게 입고 나오겠어요. 옆에 더구 PD님밖에 안 계신데. 자 이어지는 거군요. 이진희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참 피아졸라의 대표작이기도 하면서 또 아픔이 있죠. 정말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1959년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30분 만에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이 곡이 안녕 할아버지로 번역이 돼 있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쓴 곡이라고 이렇게 잘못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애칭이 영감님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쓴 곡인데 아디오스 노니노 잘 가요 영감님 뭐 요 정도 뜻 되겠는데요. 그 제목부터 너무 슬프죠. 자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베를린 12 첼리스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진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손주바보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유, 제가 오늘 코너 없으니까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막 너무 많이 보내주시네요. 망고레이 숲속의 꿈 듣겠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망고레이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손주 아버님이 지정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어서는 남영란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스피릿 오프의 올드 로망스,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스베리더프의 올드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였고요. 남영란 님이 시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남영란 님도 그랬고 꽃마리 님도 그랬고 제가 직직한 옷 차림으로 왔다고 했더니 궁금하다고 인스타에 올려달라 하셔서 지금 음악 들으면서 살짝 딴짓하면서 우리 더구피디 님과 함께 한컷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지금 보시지 마시고 이따가 보세요. 음악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으로 갑니다. 베사메 무초 세자리아 에보라 이 노래로 함께 듣죠.

0: 퍼플로드리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베사메 모초, 세자리아 에보라 이 노래였고요. 이 가수는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빠르다 김 선생님이 저는 아침에 비발디 바순 협주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기분 좋아질까요?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2단조 리음번호

484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포코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보단바라레 바순 그리고 슬로바키아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한숙의 음성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빛 되신 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정교환의 음성으로 듣고요. 주의 영광 빛나니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의 신용호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네 병든 손 내밀라고 글로리아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관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 영광.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유은성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보내드리고요. 러빔과 한부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문은희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만유의 주 앞에 서울 테트라합창단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자비하신 예수여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셨던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안성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운성님의 신청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나무엔의 찬양 함께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8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빛은 언제나 조용히 옵니다. 소리 없이 창을 넘어들고 먼지 위에 내려앉고 굳게 닫힌 마음의 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둠에 갇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은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억지로 밝히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은 물러가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죄책감, 스스로도 감추고 싶은 상처들이 그분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빛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빛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얼마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의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연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기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밝고 따스한 빛을 받으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추사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신델라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럴의 찬양이고요. 크룩스의 곡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최미의 음성으로 나의 등 뒤에서 먼저 들으시고요. 포레이지 영 랄랄님께서 신청하신 천관웅의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때때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게 되죠.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숨어있는 크고 작은 사랑을 발견해 나가다 보면 다시 삶을 사랑할 용기가 생깁니다.

김규화의 밤의 교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캄캄할 때 빛이 되시는 분, 흔들릴 때 길을 보여주시는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캄캄한 밤 죄의 길에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유혜정의 찬양 만세반석 열린 곳에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빛의 사자들이여 초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줌 있는 사람 일어나 1000번째 찬양인데요. 김상훈의 인도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홍성선의 찬양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음악으로만 가득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평소 일부 끝곡에 틀어드리는 팝송들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유명한 팝송이지만 들여다보면 찬양의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 가사 속에 직접 적힌 하나님, 예수님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위로와 힐링을 선물해주는 그런 팝송들로 한 시간 선곡하겠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집에서 삼겹살 한번 먹으려고 해도 차리고 굽고 치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리정돈 깔끔하게 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은 다 같잖아요. 청소 손대는 마음 귀찮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게 문제죠. 맘먹고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그만큼 어려운 일도 없죠.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의 수고를 기꺼이 덜어주는 걸로도 충분히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싶을 때 나서주는 사람. 사랑이 막 샘솟겠죠? 달달한 말이나 이벤트 없이도 사랑 표현하기 좋은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은은 아침 토요일 첫 곡은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였어요. 청은님께서 어제 버스 타고 속초 여행 왔습니다.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프닝 멘트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네요. 속초 바다는 안녕한가요? 오늘은 뭐 집안일 서로 미루고 눈치 싸움하고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옆에 누군가 함께 계시다면 사랑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395님 신청하신 카펜터스의 There's a Kind of Hush, 0707님 신청곡이었어요. 아바의 아스타 마냐나, 그리고 5626님과 함께 토니 올랜도 앤던의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디 올드 오크트리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조앤님, 친구들과 함양 갑니다. 관광버스로 가는데 자리 흩어져서 그여와 함께 들으면서 갑니다. 신나요? 뱃살공주님아님은 주디 덕분에 저도 요즘 일찍 레인보우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주디로 불리고요. 청취자 애칭이 생겼습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 청취자 애칭, 주디와 함께 매일 새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디스라고 이제 불러드리고 있어요. 주디와 주디스, 환상의 짝꿍 같죠? 입에 착착 감기게 자주 불러드릴게요. 주디스와 함께 듣겠습니다. 9791님 신청곡, 에슬린 데비슨의 Moonlight Shadow, 그리고 아이노제이의 Time After Time.

제시카 심슨의 When You Told Me You Loved Me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의 에이디아 이 곡은 5780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입니다. 물들달님께서 감자와 커피로 아침 먹고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이수원님은 전철인데 옆에 아주머니 찐감자 냄새가 너무 달콤하다고 요즘 핵감자가 정말 맛있고

거거든요. 진짜 신선하고 제철인 식재료는 뭐 특별한 레시피나 재료가 필요 없다. 저는 핵감자 먹으면서 느껴요. 아주 약간의 소금만 있으면 그냥 쪄서 먹으면 진짜 포슬포슬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핵감자 많이들 드시는군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044님, 회사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지쳐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를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응급실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저 자신한테 응급처치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랑의 손길 이런 것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일단은 내가 나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9044님과 이제 응급실 듣고 버즈의 가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제시제이 피처링 B.O.B의 프라이스텍 들으면서 그대와의 아침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김윤주의 그대와는 아침 토요일 2부 첫 곡이었고요. 메오로시님 신청곡이었어요. 저에게는 김윤주의 랄랄라가 아직은 좀 더 익숙하지만 그대와 여는 아침 옷도 이젠 제법 잘 어울리는 주디. 한 달 축하드리고 계속 응원합니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디와 또 주디스라는 애칭도 생겼으니까요. 우리 더 조금 더 익숙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함께 같이 나가봐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0: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Confusion 1585님 신청곡이었고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Don't Answer Me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김 회장님, 주디 6개월 만에 쉬어보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달리셨나요? 쉴 새 없이 일하다가 쉰다니까 계속 설레더라고요. 일할

흘리는 땀 말고 운동하면서 땀 좀 흘려보려고 운동복 갈아입고 헬스장 갑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보려고요. 잘하셨네요. 일하면서 흘리는 땀은 좀 우리의 생기를 뺏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 생기를 좀 되찾아주는 느낌이 있죠. 시원한 음악 필요하겠는데요. 마침 0702님도 현장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러 가신대요. 아침부터 너무 후텁지근하다고 시원한 노래 부탁하셔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정연님 신청곡, 찰스 메이와 퀸시 존스의 아이노콜이다, 1415님 신청곡 두 곡 보내드릴게요.

릴리 앨런의 Littlest Things 들으셨고요. 그 전에 시오행의 Cruising. 이 곡은 오르페우스님께서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스페인에게 2-1로 아쉽게 탈락했어요. 아쉬운 마음 벨기에 가수 노래로 달래주세요. 이렇게 청해 주셨습니다. 벨기에를 응원하셨군요. 그래도 잘 싸웠겠죠. 월드컵 이제 결승만 앞두고 있어요. 월요일에 새벽 4시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을 치르는데 저는 아마 일어나서 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대와 여는 아침 시작할 때쯤 2026 월드컵의 최종 우승국이 결정돼 있겠죠.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둥둥이 아빠님, 15년 전 뇌종양으로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 후에 쭉 괜찮다가 3주 전에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 다시 입원했다 퇴원합니다. CBS에서 좋은 곡 많이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예정보다 일찍 나가는 것 같아요. 15년 차 항암 투병 하시다가 15년쯤 되면은 별일 없으셨으면 이제 조금 마음을 놓으셨을 법한데 그때 이렇게 또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입원하셨군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신다니 너무 다행이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61병동 간호사 선생님, 유지환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건강한 일들만 건강한 나날들만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233님께서 요즘 주말에도 이상하게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요. 오늘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별 생각 없이 창밖 보고 있었는데 문득 태연 씨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괜찮은데요? 태연의 들리나요? 그리고 거미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

0: 다비치 이 사랑 들으셨어요. 토요일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아시스의 스탠바이 미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카드놀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미노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패 하나가 쓰러지면 그 옆에 패들도 차례로 넘어가는 모습에서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도미노는 자주 일어나죠. 작은 말 한마디가 다툼을 키우기도 하고 사소한 실수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분 좋은 도미노 현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양보, 웃음, 사소한 친절, 이런 순간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기분이 좋아진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게 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번지는 거죠. 이렇게 다정한 효과가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기분 좋은 도미노의 첫 번째, 내가 돼보면 어떨까요?